0: 저번에 또 자국을 깨는 가족분들이 예전인 가족분들 시절인
1: 의자를 받았습니다.
0: 사면 기준이죠.
1: 예전에 말씀 함께 맞게 잘못했습니다.
0: 아까 말했잖아요. 아무리 생각해도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

0: 것이 수스터리바라고요. 이 사람은 잠깐만, 야이 여행기관 갔다구이, 사투리 파라카이, 대림, 섭덕거리, 두나반 어디냐면서 불러내기, 하나하나 내던거리, 아스티드의 아니 기분하자, 이 사람은 곳에 받기 수스터리바라고요. 그리고 고마워 정보 사업가리면, 수스터리바리 벌떼하시 전에 포다리 사진.
1: Yeah, I'm not going to